0: 김동지가 청소 알아요.
1: 예.
0: 야 인마 담배 끄라요. 여긴 화재 위험구역이야.
1: 예 죄송합니다.
0: 정신 차리라. 기습당하는 건 질색이야. 경계 중입니다.
1: 이거 전기가 왜 이러지? 저도 잘 모르겠다.
0: 뭐였지?
1: 뭔 소리지?
0: 뭔 소리야?
1: 아! 나 저 소리 들었어? 저 소리 들었어? 야, 저 소리 들었어?
0: 내 눈 죽여버릴 거야!